0: KSHI 90.9 FM.
1: 캐시 헌나먼돈 레슈벌란 아호이 헌나먼돈 차웨 라소 까쾌누라웨 마 루카 리스타 캐시 라디오온 라소 루카 콰스타 뜨나캬 이하디아도노나 헌꽃 엠마 베나야스토 레스테나 레콧테 루카 콰시 베난 데우사나 데퀸 데오나캬 헌떠나온 헌 라소 베난 이톨라카나와마 헌 이세만은 코슬레 아나 둔데퀸 콰스 헛나원 데달리스 울어난 콰레스타 레스나 데다 콰스 헛나원 라소 데우수 오네어사 콰이나 헛나 콰스 헌굿 레스나 데사시나 sacred areas sacred trails 마 헌굿 콰 헌두케 콰다큰 다 데세마 까셔디는 과한 이사드나 메퍼스테 집마 리서나원 울라나퀸 이스트 과다케한 데세 막덴나 워싱턴 안테퀸 하나케 데세 막덴나 헝코타라서나 레스나 레사와레 집마 아난퀸 과 꼭시슈과 코호스테피 과이나 마